0: 상처받은 한 명 3,300원 하리.
1: Turn the engine 171, ambulance 173 en route.
0: Battery 171, ambulance 173 en route, 3046.